지내 꿈꿔줘 시원 이거 보가 디어피네 꿔줘 손마비네 이미 세벤지 미션 지와 시콘티네 나나 보롬시라 우크비네 품라 만테마 시콘티네 우카카니시렘 템부시보니네 아 손드와스 자바스 손타 꿔타스 케나 꿔산도 Tempom Shewa Kwamatela.